0: 지금도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
1: Ladies and gentlemen, here's a feature taped for us in England by Ringo Starr,
2: Mike T,
1: Paul McCartney,
2: King Ad Rock,
1: John Lennon,
2: MC Adam Young, DJ,
1: and George Harrison.
2: Hold it!